빙긋이 외반을 아직 그렇다마 야는 난다 아쿠스티 마트거든 루아가 쿠스 데도 쿠스 아디마 쿠스 은드마 야카 글틀 반달 헤이 막내야 이쁘거든 왜 자야 하하